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으로 7월 2일 목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폭으로 인해 피폭한 사람들은 지난 3월 말 시점에서 9만 1,105명이라는 것이 후생노동성의 조사로 밝혀졌습니다. 평균 연령은 87세에 육박해 고령화가 한층 더 진행되는 가운데 기억을 계승해 핵무기 폐기를 향해 대처해갈 수 있을지가 과제입니다. 후생노동성은 1945년 8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폭에 의해 피폭해 피폭자 건강수첩을 갖고 있는 사람의 수 등을 매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전국의 피폭자는 올해 3월 말 시점에서 9만 1,105명으로 작년 같은 시기보다 8,025명 줄었습니다. 또 피폭자의 평균 연령은 86.66세로 작년 같은 시기보다 0.53세 높아졌습니다. 도도부현별로 보면 히로시마 현이 4만 4,645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나가사키 현이 2만 1,367명, 후쿠오카 현이 3,663명, 도쿄도가 3,060명, 오사카부가 2,959명 등입니다. 원폭이 투하된 지 81년이 지나 피폭자의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기억을 계승해 핵무기 폐기를 향해 대처해 갈 수 있을지가 과제입니다.
1: 해상보안청에 따르면 1일 오후 4시 20분쯤 해상보안청 측량선 고요가 오키나와현 센카쿠제도의 우오쓰리시마에서 북북서쪽으로 약 80km 떨어진 일본의 EEZ,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양조사를 하고 있을 때 중국 해경국 선박이 조사를 그만두고 즉시 퇴거하라고 무선으로 요구해왔습니다. 그 후 2일 오전 0시까지 4차례에 걸쳐 동일한 중지 요구가 있었는데 측량선은 국제법에 따른 정당한 조사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응답하고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에 대해 외교 경로를 통해 조사는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실시하고 있으므로 중국 측의 중지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했습니다. 중국 해경국 선박은 30일 밤에도 오키나와 본섬 앞바다 EEZ에서 해양 조사를 하고 있던 해상보안청의 다른 측량선 다꾸요에 조사 중지를 요구해 중국 해경국 선박으로부터 중지 요구가 있었던 것은 이틀 연속입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5일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해상보안청은 예정대로 이달 말까지 조사를 계속할 방침입니다.
0: 모테기 외상은 1일 밤 도쿄의 이쿠라 공관에서 일본을 방문한 우크라이나의 시비하 외무장관과 만찬을 포함해 2시간 회담했습니다. 이 중 모테기 외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와 함께한다는 일본의 방침에는 흔들림이 없다.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의 시도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공정하고 지속적인 평화의 실현을 위해 우크라이나 지원과

0: 러시아 제재를 추진하고 민관이 힘을 합해 복구 재건 지원에 계속 노력해 나갈 생각을 전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세계유산 키우 페체르스카 대수도원의 복구를 위해 유네스코를 통해 지원할 방침을 전했습니다. 그 후 양 외상은 우크라이나의 젊은 행정관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무상 자금 협력에 관한 서한에 서명했습니다. 공동 기자 발표에서 모테기 외상이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계속 긴밀하게 연대해 가고 싶다고 말하자 시비아 외무장관은 일본의 지원에 매우 감사하고 있다. 재건할 때도 함께 해줄 것을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 자원에너지청이 발표한 석유 통계 속보에 따르면 지난 5월 일본에 수입된 원유는 729만 킬로리터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8% 줄었습니다. 수입 상대국을 보면 UAE, 아랍에미리트가 322만 킬로리터로 33% 줄었고 사우디아라비아도 202만 킬로리터로 58% 줄었습니다. 한편 미국이 163만 킬로리터로 74% 늘어났으며 지난해 같은 달은 실적이 없었던 5만에서 13만 킬로리터, 러시아에서 12만 킬로리터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중동 정세 악화로 올해 4월 수입량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65% 감소했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은 경로에서의 조달 확대로 감소폭은 축소된 형태입니다. 또 화학 제품의 기초가 되는 나프타 수입량도 166만 킬로리터로 지난해보다 16% 감소했으나 지난달보다 감소폭은 축소했습니다.
0: 중국 공산당 창당 105주년 기념식이 베이징에서 열려 시진핑 국가주석은 타이완 문제를 해결하고 조국의 완전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역사적인 임무라며 타이완 통일의 의욕을 강조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이달 창당 105주년을 맞아 1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기념식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연설하고 당이 반식민지적인 반봉건사회의 역사를 끝내고 다소 여유 있는 사회를 실현했다. 지금의 중국인민은 자신감을 갖고 자립해 스스로를 강하게 하겠다는 자세로 보다 아름다운 미래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해 당에 의한 통치의 정통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의 완성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실현이라는 목표를 향해 전진해 나가겠다고 말해 금세기 중반까지 강한 나라를 구축하겠다며 군의 근대화를 추진해 세계 인류의 군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타이완 문제를 해결하고 조국의 완전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당의 변함없는 역사적 임무다. 타이완 독립에 분열 세력에 단호하게 타격을 주고 외부 세력의 간섭에 반대해야 한다고 말해 타이완 통일의 의욕을 강조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지도부의 인사 등을 결정하는 5년에 한 번 열리는 당 대회를 내년에 개최할 전망으로 시진핑 지도부로서는 기념식을 통해 구심력을 높이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1일자 북조선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총비서가 중국 공산당 창당 105주년을 맞아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축전에서 김 총비서는 중국 공산당에 대해 새로운 중국을 세워 역사의 모든 시련과 난관을 돌파했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중국과 북조선의 관계에 대해 끊임없이 강화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우리 당과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0: 우베시의 조세이 탄광에서는 전시 중에 수몰 사고로 조선반도 출신의 136명을 포함한 183명이 희생돼 지금까지 시민단체의 조사로 발견된 희생자의 것으로 보이는 유골에 대해 이란 양정부는 지난달 신원을 특정하기 위한 DNA 감정에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6월 30일에는 도쿄에서 경찰청과 외무성 등 정부 담당자와 시민단체, 일본인 유족이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정부 담당자는 지난달 17일에 한국 정부의 담당자가 우베 씨를 방문해 일본과 한국이 뼈의 샘플을 나눈 것 등 감정의 진척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에는 이홍복, 장은영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죠.
0: 오늘은 제18과 경험한 것에 대해 느낀 점을 표현하는 법을 공부하겠습니다.
1: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가 나가노현을 취재하고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미아가 하루상 하우스 거실에서 집주인 로봇 하루상과 베트남 유학생 탐에게 나가노 여행 이야기를 합니다.
0: 그럼 제18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오かえりなさい. 나가노와 どうでしたか?
3: 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 写真をたくさん撮りました。 それからおそばも食べました。 とても美味しかったです。そうですか。良かったですね。長野の人はとても親切でした。楽しい旅行でしたね。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하루상이 미아에게 말을 겁니다.
2: おかえりなさい。
0: 다녀왔어요?
2: 나가노와 どうでしたか?
0: 나가노는 어땠어요?
1: 미아가 대답합니다.
3: 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
0: 아주 즐거웠어요.
3: 写真をたくさん撮りました。
0: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3: それからおそばも食べました。
0: 그리고 메밀국수도 먹었어요.
3: とても美味しかったです。
0: 매우 맛있었어요.
1: 하루상이 이렇게 말합니다.
2: そうですか。
0: 그래요.
2: よかったですね。
0: 다행이네요.
1: 이어서 미아가 말합니다.
3: 나가노の人はとても親切でした。
0: 나가노 사람은 매우 친절했어요.
1: 탐이 말합니다.
4: 楽しい旅行でしたね。
0: 즐거운 여행이었군요.
1: 미아는 나가노에서 멋진 경험을 한 모양이네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2: おかえりなさい。 나가노와 どうでしたか?
3: 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 写真をたくさん撮りました。 それからおそばも食べました。 とても美味しかったです。そうですか。良かったですね。長野の人はとても親切でした。楽しい旅行でしたね。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아주 즐거웠어요.
3: 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
0: 이걸 배우면 경험한 것에 대해 느낀 점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すごく는
0: 아주,
5: 楽しかったです는
0: 즐거웠어요입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 말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에서는 형용사와 명사인 경우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즐겁다,
5: 楽しい처럼
0: 이로 끝나는 이 형용사에 대해 설명해 드리죠. 이 형용사의 어미 이를
5: 갔다로
0: 바꾸면 과거형이 되는데요.
5: 楽しいです는 楽しかったです.
0: 즐거웠어요가 됩니다.
1: 갔다는 가와 타 사이에 한 박자를 넣어야 합니다.
0: 그럼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楽しかったです. 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
0: 그리고 대화에 나온
5: 美味しかったです는
0: 맛있었어요.
5: 美味しいです의
0: 과거형이고
5: 良かったです는
0: 좋아요.
5: いいです의
0: 과거형입니다.
1: 이는 과거형이 되면 よかった 이렇게 불규칙하게 소리가 변하는군요.
0: 네, 그렇죠. 그대로 외우시면 좋을 거예요. 이어서 나 형용사와 명사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 경우에 des를 desita로 바꾸면 과거형이 됩니다.
1: 그런데 나 형용사에 대해서는 전에 배웠죠?
0: 네, 나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할 때 뒤에 나가 붙는 형용사입니다. 친절하다는 명사를 수식할 때는
5: 親切な.
0: 문장을 만들 때는
5: 親切です가
0: 되는데요.
5: 親切です
0: 의 과거형은 です를 でした로 바꾸어서
5: 親切でした라고
0: 하면 됩니다. 명사에 です가 붙은 즐거운 여행이에요.
5: 楽しい旅行です는 楽しい旅行でした가
0: 되죠. 이어서 여행한 소감을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2: 大阪はどうでしたか?良かったです。とても賑やかでした。
0: 뜻을 확인할까요?
2: 大阪はどうでしたか?
1: 오사카는 어땠어요?
0: 오사카는 서일본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5: 도는
0: 어떻다. 데시다가 붙었으니까 과거에 대해 묻는다는 걸 알 수 있죠.
6: 요かったです.
1: 좋았어요.
5: 요かった는
0: 이 형용사 이의 과거형이라는 건 좀 전에 배웠죠.
6: とても賑やかでした.
1: 매우 번화했어요.
5: とても는
0: 매우.
5: 賑やかでした는
0: 나 형용사
5: 賑やかな
0: 번화하다의 과거형입니다.
1: 그럼 질문을 한 뒤에 대답을 할 테니까 따라서 말해 보세요.
5: 大阪はどうでしたか? 良かったです. とても賑やかでした.
0: 이번에는 느낀 소감을 말해 볼까요? 알찬 여행을 경험했다고 가정하고 멋졌어요라고 말해 보세요. 멋지다는 이 형용사
5: 스바라시 스바라시
0: 입니다. 자, 말해 보세요.
6: 스바라시かったです. 스바라시かったです.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하루상이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 보세요.
2: おかえりなさい.
5: おかえりなさい.
0: 는 다녀왔어요 라는 뜻으로 외출했다가 돌아온 사람에게 하는 인사말입니다. 가족이나 허물없는 사이라면
5: おかえり
0: 라고 짧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한편으로 숙박객이 호텔로 돌아왔을 때는 종업원이 정중하게
5: おかえりなさいませ
0: 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2: おかえりなさい. 長野はどうでしたか?
3: 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 写真をたくさん撮りました。 それからお蕎麦も食べました。 とても美味しかったです。
2: そうですか。 良かったですね。
3: 長野の人はとても親切でした。
4: 楽しい旅行でしたね。
5: 미아의 트래블 가이드.
1: 이어서 미아의 여행 안내 코너입니다. 미아는 이번에 나가노를 여행했는데요. 도쿄에서 나가노까지는 신칸센으로 1시간 반쯤 걸립니다. 오늘은 일본의 신칸센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칸센은 여러 방면으로 달리고 있는데요. 신칸센 차량은 디자인도 다양하고 다양한 명칭이 있죠.
0: 신칸센은 일본을 여행할 때 아주 편리한데요. 신칸센을 이용하면 도쿄역에서 많은 주요 도시로 짧은 시간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쿄에서 교토까지는 약 500km인데요. 빠르면 2시간 남짓에 갈 수 있어요.
1: 그런데 차 내에서는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시간을 보내죠?
0: 네, 차창 밖을 보며 지내기도 하고 도시락을 먹거나 책을 읽거나 잠을 자는 사람도 있는데요. 차 내는 대체적으로 조용하고 청결합니다.
1: 네, 쾌적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겠네요.
0: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